0: 생계 나발 생계 저 다리 아주 내림난 토마 숭추였던 다리 레사 바사 이게 매보다 이천보가 뒤쪽에 숭부에 깔로불라 뒤에 땀주에 카탕 피셰 카치에 세네게데 아주 내림 토마 고치시교 최다 시리게 내림 콩 나바 연기 우티도와 하다 제베 신화 공사개미 개요봉부 탐차에 견치시고 친구 초원이 가든 제 나베 투지 첨부의 왕츠 순수의 응원주의 슈부인
1: 이거 몸이 까고 싶으면 니가 그 자백으로

최단 쉐릭 레림콘 나보 연기 우치 도와사던 집에 지노 고색게미 기회만 부탄 쳐야 괜찮지 싶어 지금 초안에 가든 쳐야 나와 왜 숨쳐 연주 슈차부터 표시 연주 슈주 토마르 엄상마니 다 릴라 겸오 세베 표시하지 연주 슈비 인세로나

Gendri Zeba Di Chala Langwar Gongne Bambor Rangi Lujue Nam Shui Xin Tedar Masungwar Lajue La Tongwar Shu Shubhe Lumbu Layu Dang Dadara Gebur Pune Jigden Tambir Mika Gato Cheba Di Posar Maala Choveta Midu Dugdo Cheba Di Mosar Pagmal Choveta She Pume Mito Gila Bamzu Le Che Shubhe Bengi Dambar Gongne Wang Yu Ki Dadara Zungne Dang Tene Pumo Dang Yongme Dadara Dang Zuyu Ni Bane Yab Yung Sar Pep Tene Miring War Benghor Dang Jeba Longchang Du Chuan Du Pumo Yab Yung Ni Wang Dang Benjo Chewe Beng Pumo Che Pepa Kene Gawe Tse Majung War Beng La Xabdo Pusum Tsoba Xu Bengi Yang Longshan Zene, Ngara Pumi, Yabyungi Gajun Nangwar, Tone Bebe, Dadardan Layu Tsurlangne, Lara Pumi Zugdu Gwede, Tu Tirine Sung, Pumu Ngala Takwa Yinxie, Sungne Lokpeb, Deje Pumu, Chode Chewe, Chola Dongwar Shuxie, Yabyungla Shube, Yabyungi, Bengi Gala Mazi, Na, Tobo Chenpu Chungwe, Jijang Zogwe Xie, Gane, Ganenbo Nang, 대제 병기 수민남전 졸외 여유미기 부모를 놀게 자제제네 카다양제네 양도리낭배 힘도 대장 대내 롱어 뒷삼 조디 낭설 하세지 충벌 세양 하우타르보 시쇠네 부제 뜨모양 자체제 낭세 얍세니라 샵도당 미세르당 요홀라 참결낭외 방수 대미탐제 낭사라 툴루 예지 제갑 아니니모 랑기 제왕쇼르베 독베 차도 메다라 랑네 얍세당 뼈문 낭세와 주신기 낭사 되수 미대와 쇠토 도구야가 랑당 도가 낭사를 진배 뼈문 낭사양 지대한 쇠라 샹발로 하주 인네 텐베 젠집시바 뼈다고 섬주기 켄 인야 낭세 구제니와 주신용도기 술삼리 슈만뉴 탱직 제망아설 낭사다 아니니모 요콜라 따중 낭갑 레발랄롭니네 쇼슈제 살표 뒤인표와 아니니모 통네 세당 차부 랑네 낭사를 체매당 동대 차부당외 마제 뼈엔다고 섬주불라 주신기 낭세 레바테니라 샘쇼르네 살표 제배 마제 Lüden, çeyle ne var, ne kakab, sur ne du dağcu, şe hamzun, şe du, böngi yang, denbarı gongne nangsar, çeme nang, nangse, bünce ne var, seju yong var, tobe, kanyang şuma nübar, şubba ter, böngi, onong var, gongne, ne du çakbı dağve, megyö çapçı çunwa, yokhurgi şuwa büyüne, rangrangi simjundu jenjang, te tüsü, lama, 下界建成 徐伯特, 南沙康州不母音吧, 德洛杰, 卓端家齐在吧前呢, 德洛脚步用齐, 周在天西啦, 追呢, 南沙的缺席在度, 南沙让给监管能批呢, 那么苏丹的力把锁, 徐伯特, 张伯特, 那么下界建成, 塞了耶龙了徐伯, 太结果吧松度, 本扎经济, 南沙, 장보당 차라 여바 채네 채모랑 쇼르도 공대 차주 차보당 융세 카테갑 낭사 대종중 얍세 로주기 대주 자제 신네 대지 꼴두 세당 레 마세베 낭세 구동 샤고 듄파르 토그레 맥버 샤고바당 샤듄 제수 메르세 강세장 드버 퇴네 대신 리셀 샤크 듀윈파르 토그레 메바르 풍부 순갑 낭세 남시 신제 최계기 칸주 듀버르 켄네 데로 최제 마식 제네 조던 제바르 칠로 땅웨 꾸류 테란라 투제 쇠네 여바 얍세 남기 켄네 세 라우 타르보 당제 테르 쳔베 모자르 첨부 충베 알제 남라 교회샤 퓨네 라리킴도 조물 페벌 슈벌 교회샘 작부 낸덴도 슈마부 세 라우 탈부 젠접 슬기 융라
부당 말

0: 제발이 김도 패벌 슈베 부세 나주 중견 렌지 김도 패베 대내 메링월 낭사랑 최라 패규 마중월 세제 니메 더비 교나 중화마세 낭세 야비용양 젠타바 야세라 슈베 나와 톱네 용세 욕당 제바 장배 쿠르 시수 패갑 람지 주변소 라 탐주기 조던제 대내 야비용단 제제 중외 야비용토 니에다 최와 중 낭세 나르기 루주인남 슈베 가와당 교와 니가 중외 젠제 망두시 낭세 단에 하주랑라 패벌 슈갑 용구농생네 승강네 치르 퓨두 공대를 최삼 작부 예배 수익양마 시에벌 나르 롱댐베 라마 샤제 젠생기 중도 패벌 당보 라마 제월 각점 중양 제수 라메산에 왕당 담가 슈네 주바제바 낭세 낭민남기 캐네 막붕 땅대 권벌 또르좀 망부충 타는 라말라양 레디 차르갑 라메 주주용 오자르제 망부댐바당 낭세장 라메 가싱 좁다 댄두 뱀방남 할래네 슈델라 막체남 퓨대 교샤 작부제네 퍼시 파노르당 제바세 허우타르보 라 지퓨네 얍세 노무숨당 낭세 얍융제 최러슈 세 허우타르보이장 예시 최신경 토 최제바 남라 주자장 조르베 최조 디기지가 되라 롱수 제벌제도 시
1: 칸다 도링 비타비가스 게지 규메 춘디라네 초디나 왜 아지나사 던제 도점시 윤주 슈차바타 피셰 윤주 슈주 갸세 뚜알루 세베 피셰 카지 윤주 슈인 세로난

칸다 게세 줄로 세베피셰 지센디바타 테다 첩직 야가카샹 지올로디카네가 주 벽에레림 찾아긴도 슈 차바이 나벌랭게 쇼 맞줄레림 세세나와 투체 슈교탄 사이야 슈조지다 카메숨도 맞줄레림 토키아도 지티슈기 슈데지아그